0: Anna, chronique.
1: Voici un message du comité de bienvenue aux générations futures en langue coréenne.
2: 차세대 준비위원회의 메시지입니다.
3: 더 이상 우리의 공기와 물 그리고 땅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당신은 쓰레기를 분리하여 분리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. 특별히 설비된 이 수거함은 종이, 병, 플라스틱, 금속, 면, 타이어, 기름, 건전지 등을 분리수거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.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.
2: 여기까지 차세대 준비위원회의 메시지였습니다.